알았을 거 아니. 내니 이거니. 우리라. 아까 말했 다리 와와. 마들이 묵고하노 이후에 이거들이 묵고하노 와오. 제. 웨이터로 아무거나 오방분에 치쿠루마 니예스 코마리가 나리고 구워야자 오보이나 비지우 야스테가 무소가로 레디오 오카마제타 로요 엑스트라 니디예스 콤데스네 디게 코치나 남나나 크란세 무카가 무소가 로요 언니 구모요 헤헤